0: 통영 628mm, 부산 강서 428mm 등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행사 연설을 통해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자인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해 인계하는 자는 3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여성에게는 두 배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인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에서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가자지구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인사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내가 총리와 뜻을 달리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가자지구에서 표적 암살을 감행해 매일 밤 30에서 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러드 쿠슈너 중동 특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도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80에서 150mm, 울산, 경남, 동부 내륙 50에서 100mm, 제주 30에서 80mm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6시 37분쯤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서남쪽 29km 지역에서 규모 4.4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모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출근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다들 오늘 어떻게 출발하셨나 궁금해집니다. 요 며칠 사이 뉴스에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들립니다.
1: 네,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초고가냐 초고가나 비거주 주택을 가진 집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거주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하죠. 한편에서는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골고루 헤아려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장차 집을 장만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벽은 만들지 말라는 요구도 들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을 새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안도 나왔는데요. 녹지와 환경 문제, 인구 집중 문제, 주변 인프라 문제 등등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하라는 요구도 들립니다.
0: 네, 처한 입장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과 요구사항이 많이 갈리고 있어서 그만큼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 이야기 속에서 당당이님들께서는 주거 취약 가구도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우리 모두 고생했고 특히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댁은 더욱더 고생하셨죠. 5년마다 조사하는 정부 집계에 의하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임시 막사, 상가, 마을회관, 여관 객실 등등에 사는 댁이 55만 가구나 된다고 해요. 더 가슴 아픈 건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느는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곳에 따라서는 선풍기 정도지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낼 텐데 이건 단열이 안 되니까 그 뜨거운 열 고스란히 받아내셨을 거 아닙니까? 합의된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월요일 아침입니다. 광복절 대체 휴일인데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는 이 아침을 어디에서 맞고 계신지요? 뭐 비교적 여유 있는 아침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NH농협손해보험,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휴원스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BK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을.

0: 제조업체이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아이고, 연휴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나, 만세! 깍지 낀 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만세! 몸을 쭉쭉 늘려줍니다. 늘려주세요. 서 계신 분들은 발 뒤꿈치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케겔 운동 아시죠? 항문 조이기. 예. 그 운동도 남몰래 수시로 해주시고요. 등 근육도 한번 조여주고 갈게요. 어. 양팔을 접어서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이고 날개뼈끼리 서로 닿을 수 있게 조여본다.
0: 네.
1: 등에다 오렌지 하나 놓고 양쪽 날개뼈로 쪼아준다.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예. 등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해주세요.
0: 야, 오렌지가 촥! 짜지네요. 어, 예. 와, 좋아. 자, 네. 스트레칭 하면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행운도 나누겠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고급 구두 교환권부터 가볍게 신기 좋은 스니커즈 신발 교환권도 넣었고요. 살림 장만의 필수 냄비 세트, 수저 세트, 거기에 곡물 시리얼 3종 세트. 또 매콤한 맛 생와사비 고추 선물 세트랑 만나향 고추 선물 세트까지 아 정말 푸짐하고 다양하게 채워봤습니다.
1: 어젯밤에 꿈을 잘 꿨다 하시는 분 또는 오늘 그냥 나에게 행운이 좀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걸로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단 한 분께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보내드리겠어요.
0: 마지막에 전화까지 받아서 보내주신 숫자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선물 확정이에요. 행운 숫자 여러 개 보내셨다고 답하시면 무효. 3초 안에 답을 못하셔도 선물은 다음 분께 넘어갑니다. 행운 번호 그리고 여성시대와 오늘 아침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나 무료인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1: 문자와 미니가 소개된 분들께는 부드러운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빨간 날 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 또 하시는 일 인증샷과 함께 알려주시면 10번 뽑아서 든든한 쌀 10kg씩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 좋네요. 자, 지금 계신 곳의 인증샷 하시는 일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쌀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첫 사연은 경북 봉화군의 변지원님의 사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의 3대 오지에서 자란 저는 어린 마음에 시골에 사는 것이 참 창피했습니다. 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묘한 부끄러움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친구들이 말하는 뭐 학교 앞 병아리나 흔히 말하는 컵 떡볶이, 불량식품, 햄버거와 피자 가게는 고사하고 음식점도 잘 없는 논과 밭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커갈수록 경험이 적어 생기는 위축감을 그 위축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세상을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외버스를 타고 대구, 서울 등등 도시에 대한 경험을 늘려가며 제가 느끼던 콤플렉스인 촌스러움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소녀는 28살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든든한 남편과 귀여운 4살짜리 딸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인이기도 하고 생활권도 수도권이라 충분히 도시문화에 섞여 살지만 아직도 영화관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듭니다. 아예 영화관에 가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늘 타인에게 맡겨 표를 예매하고 자리를 찾고 입장부터 퇴장까지 누군가와 함께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성격 탓에 아직까지 영화관은 숙제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티니땡을 좋아하는 우리 아기 새별이가 최근 나온 티니땡의 극장판을 보고 싶다며 개봉 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집에 온갖 티니땡 인형이 굴러다니고 침구부터 식기까지 티니땡인 아이. 제법 의젓한 아이라 영화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했어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 수 있을까? 별일이 아닌데도 긴장이 되어 개봉 전부터 검색해가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개봉 후 주말, 아이가 좋아하는 버스를 타고 쇼핑몰 안에 있는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려 벌써 정신이 혼미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팝콘과 콜라 그리고 주스가 함께 나오는 키즈 세트를 하나 시켜 상영관을 찾았습니다. 길치인 탓에 상영관 찾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잘 찾아 자리에 앉았고 아이와 팝콘을 먹고 있으니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탄하게 관람이 진행되었는데 진지하게 영화를 보며 작은 손으로 팝콘을 오물오물 먹는 아이. 아휴,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꾸 영화 보는 아이의 모습을 눈에 담게 되더라고요. 105부짜리 영화를 나이가 어린데도 엉덩이 딱 붙여서 보고 나온 아이가
0: 엄마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1: 그렇게 말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긴장한 모습을 아이가 느꼈을 수 있는데 손을 꼭 잡고 따라와준 작은 어른인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데리러 온 아빠한테도 영화를 조잘조잘 말하는 아이를 보며 오늘은 평생 기억에 머물 행복한 날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유, 좋은 추억 하나를 쌓고 오셨네요.
1: 그런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거
0: 그러게요.
1: 두려움을 느끼는 건 길치기 때문이에요.
0: 요즘 영화관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0: 층마다 이렇게 영화관이 다르게 또 배치가 돼 있고. 네.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불리는 이 영화관.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촉촉하니까.
1: 사람이 네. 좀 많아요. 쇼핑몰 안에 있으면 더하죠.
0: 맞아요.
1: 정신이 진짜 좀 어지러울 정도로. 전혀 그 누구랑 함께 가서 내가 뭐 준비할 게 없었던 상황이다가 아기를 데리고 가려니까.
0: 아마 더 긴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1: 그러셨을 것 같아.
0: 별거 아니죠. 아유,
1: 해보면 뭐
0: 얼마나 좋아요. 예.
1: 그렇죠. 맞아.
0: 큰 스크린 앞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1: 아유.
0: 요 근래에 정말 대작이라 불리는 재밌다고 불리는 영화들이 있어갖고 저도 첫째 아들하고
1: 갔어요?
0: 예, 영화관을 요새 좀 자주 다녔네요.
1: 오, 그러셨구나.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첫애가 크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아직은 막 초등학생이고 아직은 아하. 어리고 그래서 야 부럽다. 나야말로 여기 나오는 뭐 티니땡? 예, 요거 가서 애들 노래 부르는 거 같이 극장에서 보고 그랬다고. 나도 어른 영화 보고 싶다야.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1: 예, 아 그렇지. 예. 아기사.
0: 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또 예,
1: 그렇죠.
0: 그런 재미가 있죠.
1: 예.
0: 우미숙님이요. 마지막으로 극장 갔던 게 쿵푸 팬더였는데
1: 와
0: 관객석에 딱 두 명 우리 부부밖에 없었던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더랬죠. 저도 영화관에서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아우 꼬불꼬불 힘들었어요.
1: 그러셨겠다.
0: 하긴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면 좀 우르르르 해가지고
1: 할 때 따라가면 되는데
0: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앞장서야 되면 이게 어느 길로 나가야 맞아, 되는 맞아. 건가 그러실 수 있죠. 맞아. 특히나 지금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오늘
1: 그렇죠?
0: 대체 공휴일이고 네. 재미난 영화도 많으니까 극장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 티켓 확인을 잘 안 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아하.
0: 그래서 아예 저 티켓이 예매돼 있는 자리만 이렇게 딱 내려오는 네, 의자가
1: 오, 세상에.
0: 다른 건 접혀 있고 그것만 이렇게 좀 쫙 내려오거나.
1: 와.
0: 네. 아니 굳이 요새 티켓 확인을 잘 직원들이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신기하죠. 예.
1: 자, 뭐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변지원 씨 앞으로는 아이하고 자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0: 네, 자신감 있게 이제 영화관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은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의 한복희님이십니다. 어렸을 적 저는 잠시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게 당연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학교 다녀오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침이면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늘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 아유,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신문 좀 읽어줄래?
0: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신문을 읽어드리면 할머니가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신문을 읽어드리는 일은 언제나 제 차지였습니다. 어린 저는 용돈이 좋아서 신문을 읽어드렸고 할머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셨고 저는 정말 눈이 안 좋아서 읽어달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모가 바빠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은행 일을 보러 갔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1: 할머니, 여기 성함 써주세요.
0: 순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 아유, 손에 힘이 없네. 눈도 잘 안 보이고.
0: 저는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 줄 알고 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이름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망설이셨을까? 며칠 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1: 사실은 내가 그를 몰라.
0: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학교 대신 남의 밭에 나가서 일하셨답니다. 여자아이는 공부보다 일을 해야 하는 시대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 한글 모르는 게 너무 창피해서 평생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사람들 앞에서는 눈이 안 보인다, 뭐 손이 떨린다 이렇게 둘러댔어.
0: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드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글자를 읽지 못하셨기에 제게 신문을 읽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용돈이 좋아 웃으며 읽어드렸지만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숨기고 계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키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 자신의 이름 하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1: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제 와서 배워서 뭘 해.
0: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요즘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주말만 되면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숙제도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할머니가 처음으로 당신 이름을 혼자 쓰셨습니다. 삐뚤 빼뚤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간 이름. 다 쓰신 뒤에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 내 이름을 내가 처음 써봤네.
0: 그러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1: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다. 너 어릴 때 동화책 한번 못 읽어준 게 평생 한이야. 한글 다 배우면 내가 제일 먼저 너한테 동화책 읽어줄게. 그러니까 네가 듣고 싶은 책으로 하나 골라놔라.
0: 그 말씀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에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제게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늦었지만 가장 따뜻한 동화책을 고르러 서점에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배움의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보며 알게 됐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할머니의 첫 동화책을 저는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아름답다. 아유, 예, 세상에.
0: 진짜.
1: 아유, 참.
0: 아유, 우리 할머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래?
1: 그렇죠. 우셨잖아. 내 이름을 처음 써본다. 아유, 참.
0: 하긴 이게 꼬맹이 시절과는 다르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내가 글을 쓰고 읽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그럼에도 용기 내셨고 아마 이제 막 길거리 다니시면서도 간판에 써있는 막 이제 한글과
1: 다 읽으시면서 다니실 거예요.
0: 읽어보시고
1: 네. 네. 예,
0: 나중에 우리 사연 주신 한복희님 우리 손녀죠.
1: 네.
0: 손녀에게 진짜 따뜻한 동화책 한번 아유. 읽어주세요.
1: 참 할머니가 길러주셨는데 크게 한 몫을 하셨다.
0: 그러게요.
1: 할머니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란 한 몫을 하셨어. 어린 날은 신문을 읽어드렸고
0: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한글도 가르쳐주시고
1: 네.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배우자 할머니 이 나이에 뭘 배우냐 했지만 아유,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0: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지금 오늘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이 연휴에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1: 그렇죠. 누군가 일을 해야 누군가 또 쉴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1073님, 여기는 남양주의 24시간 그 C 편의점입니다. 대체 공휴일이지만 아이 둘 엄마께 맡기고 열일 중입니다. 쌀 당첨되면 엄마께 드릴 거예요.
1: 오!
0: 아무튼 편의점 안에서 엄지척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1: 고맙습니다. 네. 네. 7461님, 지금은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입니다. 공항버스 리무진 버스기사 6003번입니다. 오늘도 해외 나가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크크, 수고하세요. 하면서 공항버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수고 많으십니다.
1: 그쵸, 남들은 그냥 제 트렁크 캐리어 들고
0: 예, 갈 때 인천공항으로 예. 그냥 이제 버스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분들의 많은 이 설렘을 안고 예,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잖아요. 그쵸? 그나저나 베트남 다낭에 가신 우리 새 친구분은
1: 새 친구분
0: 돌아오셨겠죠?
1: 네. 돌아오셨죠? 물론
0: 16일
1: 오셨죠.
0: 16일 새벽이니까 보자. 어제
1: 당연하지.
0: 어제 새벽에 오셨. 저 다낭을 무박 2일로
1: 진짜.
0: 네. 분들, 저희 소개된 분들께 쌀 10kg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휴일 개념이 생긴 때를 서양 역사에서는 기독교가 자리 잡으면서부터로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을 예배드리고 쉬는 날로 삼았대요. 그러다가 장인 제도가 출현했는데 작업장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물건을 만들어 팔던 장인들은 이제 직원이자 제자들이 노동에 치여서 능률이 떨어지니까 일요일 말고도 쉬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월요일을 휴일로 삼는 곳이 점차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유럽에는 월요일에 쉬는

일 말고도 쉬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월요일을 휴일로 삼는 곳이 점차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유럽에는 월요일에 쉬는 공방이 많았다네요. 그러다가 산업혁명과 함께 공장과 노동